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0: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1: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횡성, 경기 오산, 경기 평택, 경기 하남, 경기 안성, 경기 용인, 경기 남부, 경기 여주 서부, 경기 양평 서부, 경남 사천, 경남 하동 북부, 경남 산청 서남부, 경남 합천 서북부, 전남 보성, 전남 고흥 북부, 전남 무안 북부,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김종의 시간. 어느새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습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이 여름의 절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켜내야겠죠.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7월 25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유럽의 여름 스케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이제 7월이 가고 8월도 중순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여름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정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 일지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 만나볼게요. 이무진 여름 인사, 이어서 하이키입니다. 여름이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충렬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김석영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폭염과 폭우가 극심했는데요. 교무님 계신 곳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충렬교당에 있는 부산은 다행히도 폭우는 내리진 않고 폭염이 많이 되어 있었던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서 매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이제 전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올 여름은 부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0: 네, 교우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장병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모두 교무님 말씀처럼 무탈히 이번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렬교당의 소식들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사단 행사로 헌칠학병 추모제를 모셨습니다.
0: 네. 헌칠학병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헌칠학병은 6.25 전쟁 당시 17, 18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헌병 병과로 자원 입대한 것인데요. 전쟁 중 사나하신 선배 전우님들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엔 부산시 총무과 과장님과 53사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사경찰 병과장과 그리고 헌칠학병 동기회 및 헌병 동기회 등 약 100여 명이 함께하셨습니다.
0: 네,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요. 그 다음 주에는 위령제도 올리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6월 23일 유엔 기념공원에서 부산 종교 평화회의에서 주관하는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제를 모셨습니다. 각 종교의식이 천주교와 천도교, 원불교, 성공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6월 한 달을 보내셨는데요. 특히 이맘때쯤에 챙기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챙기시는 거예요?
1: 네,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사단에서는 해상 유격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유격 전에 유격장 운영요원들을 위문차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문품을 또 전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종교행사에 오는 부대 위문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해상유격훈련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0: 네, 안 그래도 뜨거운 올여름을 더 열정적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요.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훈련에 임하는 장병분들도 모두 무사히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충렬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군종의 시간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제가 소개해드릴 법문은 대종경 요원품 1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원이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왕이면 복 짓는데 정말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든 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충렬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무님.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이어서 몽돌입니다. 러닝.

이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리센네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러브 어택.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황원성 교도님의 글 따라쟁이 청년 교도를 함께 나눠볼게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요즘 때마침 내리는 비 덕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상반기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안개를 품은 정관평과 이슬 맺힌 산밭재의 푸르름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 몇몇 건물들은 변화했지만 영산성지의 전체적인 자연 풍경과 푸르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때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짐작해보곤 했다. 생각해보면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이 열리는 영산성지에 도착하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다. 교우님들께서는 훈련이 진행되는 영산성지까지 차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도착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또 교무님들은 기도와 독경으로 입선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영산성지 사무소장님께서는 성지 곳곳을 안내해 주셨다. 교무님과 어르신들께서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어주셨고 예비 교무님과 교우님들과는 회화 시간을 통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설법을 해주신 교무님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끝으로 훈련 숙소 앞에서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준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따뜻함과 더불어서 내가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친절과 예의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의 최선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원불교 입교 선물로 받은 원불교 전설을 펼쳐놓고 있으면 촘촘히 박혀있는 법문에 마음이 아득해져 아직은 긴 시간에 걸친 봉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하는 말씀과 행동, 마음 씀씀이를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번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에서 얻은 경험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자 참고자료가 되는 것 같다. 지금의 나에게는 이 같은 따라쟁이의 삶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스며들어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따라하는지도 모른 채 내 고유의 것이 되었다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한다. 어차피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원물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저작권이 없을 테니 참 다행이다. 요즘엔 교통이 좋아서 전국을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곳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원불교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된다. 2박 3일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우리 원불교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황원성 교도님의 글, 따라쟁이 청년 교도를 함께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기존의 것을 배우고 따라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좋은 습관이나 행동도 그렇게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에서 황원성 교도님이 하신 것처럼 원불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주변에 계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물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도로시의 노래입니다. 소풍.

7월 25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타우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 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을 이름인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스포츠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원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6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 방송 힙곡 드러시.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혼품 9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 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1장 법문.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없이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시님 어디 있어? 해는 져서 어두운데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이겨낼 만하면 대치해 가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치해 가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3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했다 하며, 후래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가운데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 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금종의 시간. 어느새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네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습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이 여름의 절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히 지켜내야겠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7월 25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으로 유럽의 여름 스케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이제 7월이 가고 8월도 중순이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여름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정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 일지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 만나볼게요. 이무진 여름 인사, 이어서 하이키입니다. 여름이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충렬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김석영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폭염과 폭우가 극심했는데요. 교무님 계신 곳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충렬교당에 있는 부산은 다행히도 폭우는 내리진 않고 폭염이 많이 되어 있었던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서 매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이제 전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올 여름은 부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0: 네, 교무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장병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모두 교무님 말씀처럼 무탈히 이번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렬교당의 소식들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6월 호국고훈의 달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사단 행사로 헌칠학병 수모제를 모셨습니다.
0: 네. 헌칠학병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헌칠학병은 6.25 전쟁 당시 17, 18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헌병병과로 자원 입대한 것인데요.

0: 전쟁 중 산화하신 선배 전우님들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엔 부산시 총무과학 과장님과 53사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사경찰 경과장과 그리고 헌칠합병 동기회 및 헌병 동기회 등 약 100여 명이 함께하셨습니다.
1: 네. 호국보훈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요. 그 다음 주에는 위령제도 올리셨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6월 23일 유엔 기념공원에서 부산 종교 평화회의에서 주관하는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위령제를 모셨습니다. 각 종교 의식이 천주교와 천도교, 원불교, 성공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6월 한 달을 보내셨는데요. 특히 이맘때쯤에 챙기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챙기시는 거예요?
0: 네,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사단에서는 해상 유격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유격 전에 유격장 운영 요원들을 위문차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문품을 또 전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종교 행사에 오는 부대 위문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해상 유격 훈련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1: 네, 안 그래도 뜨거운 올 여름을 더 열정적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요. 교무님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훈련에 임하는 장병분들도 모두 무사히 마무리하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충렬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군종의 시간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0: 네, 제가 소개해드릴 법문은 대종경 요원품 1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원이라.
1: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왕이면 복 짓는데 정말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0: 네,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든 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문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1: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충렬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무님.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충렬교당에 계신 김석영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이어서 몽돌입니다. 러닝.

김현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리셋네 노래로 출발합니다. 러브 어택.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황원성 교도님의 글 따라쟁이 청년 교도를 함께 나눠볼게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요즘 때마침 내리는 비 덕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상반기 대학생 청년 신성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안개를 품은 정관평과 이슬 맺힌 산밭재의 푸르름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진다. 몇몇 건물들은 변화했지만 영산성지의 전체적인 자연 풍경과 푸르름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계셨던 때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짐작해보곤 했다. 생각해보면 대학생 청년 신성애 훈련이 열리는 영산성지에 도착하고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이었다. 교우님들께서는 훈련이 진행되는 영산성지까지 차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도착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또 교무님들은 기도와 독경으로 입선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고 영산성지 사무소장님께서는 성지 곳곳을 안내해 주셨다. 교무님과 어르신들께서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내어주셨고 예비 교무님과 교우님들과는 회화 시간을 통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설법을 해주신 교무님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끝으로 훈련 숙소 앞에서 내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준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따뜻함과 더불어서 내가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친절과 예의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의 최선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원불교 입교 선물로 받은 원불교 전설을 펼쳐놓고 있으면 촘촘히 박혀있는 법문에 마음이 아득해져 아직은 긴 시간에 걸친 봉독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하는 말씀과 행동, 마음 씀씀이를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번 대학생 청년 신성애 훈련에서 얻은 경험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자 참고자료가 되는 것 같다. 지금의 나에게는 이 같은 따라쟁이의 삶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스며들어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따라하는지도 모른 채 내 고유의 것이 되었다고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한다. 어차피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원물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저작권이 없을 테니 참 다행이다. 요즘엔 교통이 좋아서 전국을 반나절 안에 갈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곳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원물교 청년들이 살고 있다는 게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된다. 2박 3일의 짧은 훈련이었지만 우리 원불교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원불교 신문에 실린 황원성 교도님의 글 따라쟁이 청년 교도를 함께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기존의 것을 배우고 따라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좋은 습관이나 행동도 그렇게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온전한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글에서 황원성 교도님이 하신 것처럼 원불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주변에 계신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물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도로시의 노래입니다. 소풍.

7월 25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거린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매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니 그 거린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저 개인이 살기 위하여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지는 말이 되리로다 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소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광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으니라. 공치리를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즐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마음을 내지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1: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관문에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관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7장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보증억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원업을 많이 기다렸죠.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여자 만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새로운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울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의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권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상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여름엔 지나치게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쾌적해지죠. 날씨로 인해 마음의 균형을 잃기 쉬워지는 철이니까요. 일요일엔 일상의 수행을 숨쉬듯 이어가는 도반들을 만나는 날이니 균형을 잃을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지죠. 오늘도 변함없이 명상과 법문으로 하루 엽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48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에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하였다 하며 후래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에 그대들 중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리를 그르쳐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순경, 역경을 통해 여러 가지로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 공부의 정도에 따라 판가름이 나니 그 시험에 실패가 없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 메이저 작품 100 가운데 이야기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 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하면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전망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시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회의 공덕으로 중생의 오랜 습관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불보살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세상을 발견하여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은 인지가 날로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공생공영의 대화합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사오니 새 시대의 도운을 따라 이 세상의 일원대도 정법이 방송을 통해 널리 널리 퍼져가게 하옵시고 원음방송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4장에서 6장, 전서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밝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지네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의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성경,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신약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슬람교를 만든 그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읽어라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한 방울의 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동학을 창조하신 최재우,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는 그때가 한 1860년, 한 10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 공중에서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며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다 표현에 약간 다를 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동학에서는 천사 문답이다. 천사와 문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동학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수은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를 잃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동학의 다른 말로 하면 천도교라고 그래요. 하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하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도다 해서 천도교예요. 그 사실은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천도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뜻을 보면.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떠셨죠? 이렇게 하나님 음성 정도를 좀 들으셔야 좀 이렇게 종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씻고 정전 또는 교사를 봐도 어때요? 누구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그 불교나 원불교 이런 데는 구원이 없잖냐. 누가 거룩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뭐 하나라고 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한 우리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가시라고 해도 상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넓게 두루두루 그냥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선지님의 마음을 읽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지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나오는 게 여덟 가지예요, 키워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정성한 것, 지극히 공정한 것, 순리 자연한 것, 광대 무량한 것, 영원 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지금까지 몇 개죠? 일곱 개죠. 하나 남았죠. 응용에 무념한 것에서 여덟 가지를 해서, 정전에 이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대개 원불교 이제 스승님들이나 원불교 사람들은 천지팔도다, 그 여덟 가지로 그 길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천지님은 그냥 위대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어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수없이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인데 줄이고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나마 여덟 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우주를 또는 우주 만유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남편은,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 대답까지는 괜찮아요, 겸손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러저러하고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왜 그렇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짜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 불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종풍 교무한테 무슨 선물을 갖다 주는데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갖다 줘, 어떤 분이.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천만의 말씀, 최종풍 교무는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천지님 위대하다고 말은 막 하면서 맨날 천지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천지님한테 한번 불공을 해봐라 그랬더니 천지님 싫어하는 행동만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니라. 대종사님은 위대한 도덕가세요. 사은에 윤리를 밝히셔서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에 윤리만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의 그 관계 윤리를 새롭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나요. 도와 덕이라고 표현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이 결국은 갈 때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은 우리들 마음으로 수렴할 것이다. 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기술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그러는 가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도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있는 게 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죠. 그렇죠? 바른 도를 행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처음에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잘못된 길을 즐겁게 간다고 한들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가 있죠. 대종사님은 이 천지의 도가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도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니까 그 결과인 덕도 어떻게 오겠죠?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예, 인과예요, 인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 길을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도를 행하면 그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결과도 인과의 이치 따라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있는 여기에 천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입추의 유지 여지가 없이 꽉 차 있지만 깜빡하면 뭐예요?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 보은의 결과 막 이렇게 일곱 가지씩 써오셨잖아요. 이 도를 행하면 뭐예요? 천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보은의 결과예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재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방금 제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잘하면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천복의 반대말은 뭐죠? 천벌 받는 거예요. 꼭 벼락이 떨어져서 천벌이 아니라 그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다 뭐예요? 천벌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천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천지팔도를 잘 이렇게 곰곰이 내 것으로 만들면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천지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마음도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늘 내가 꿰뚫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 진리님이 그렇구나. 그냥 순리자연하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천지님이 하라고 하는 조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게으를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늘 마음을 챙길 수밖에 없죠. 천지팔도를 잘 따르면 천지와 하나 되고 체성에 합할 수 있고 위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교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천지같이 우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거나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은 뭐예요? 길게 보면 다생겁내에 내가 이생에는 알았지만 다생겁내 천지인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천지팔도를 잘 행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지팔도를 거스르면 반대말로 해볼게요. 외로워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천지 안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고 또 힘이 없고 해를 입고 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천지 배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직공원을 혼자 다녀왔거든요. 거기 사직단 가보셨어요? 사직단? 예, 예, 예. 꽤 되실 거예요. 거기 가면 사직단 별거 없어요. 이게 빈 터예요. 근데 옆에 가면 뭐냐면 그 터에서 이제 그 땅신, 곡식신한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기도 있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온갖 그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제사 그릇들이 제기. 그 제기들이 이렇게 쭉 거기 있어요. 그 집에. 근데 독특한 거는 여러 채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든 짐승을 잡는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날 그날인지 아무튼 그 제사를 당해서 새롭게 그 동물들을 잡았나 봐요. 그 집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상당한 종교에서 어떤 날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그 희생이라고 해요. 그 양을 주로 바치면 뭐예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불교는 어떻게 해요? 원불교는 뭘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나 양은 못 바쳐도 어떻게 뭐 얘가 안 떠오르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치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공자님 같은 분이 그 제사법을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 정산종사님과 소태한 대종사님 뭘 바꾸셨어요? 그 예법을 바꾸신 거예요. 안 올리시잖아요. 천도제를 할 때도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뭘 올려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이 끝에 가장 발달한 갈 때까지 간 그런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천지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은 여덟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이런 표현하셨죠. 사막팔조의 성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는 성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이간자에 끊어질 단자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꾸준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오늘도 해가 떴어요. 그렇죠? 예. 어제도 떴죠. 그렇죠? 그제도 떴죠. 그저께도 떴죠. 100년 전에도 떴죠. 내일은 뜰까요? 안 뜰까요? 최종품 경우는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햇님은 어떻게 왜 안 지치는 거예요? 예? 좀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제가 다음 설교 때는 파도가 철썩 이 얘기만 한 30분 해볼까요? 아, 멀리 차 타고 돈 내고 멀리 가서 그 파도 보러 가시잖아. 거기서 뭘 느끼세요? 그 파도가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치잖아요, 그렇죠? 저속 쳤을지. 거기 가면은 요만한 바위들, 이 자갈돌들, 이렇게 모래알들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죠. 그거 깎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철썩철썩 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거기 있는 자갈들 한번 둥글둥글하게 깎아보시라고 하면 며칠이나 깎으시겠어요? 한 다섯 개 깎다 다 지쳐요?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대종사님도 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오늘도 밥 주고 물 주고 씻기고 똥 닦이고 이러면서 갓난아기를 키워요.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스럽단 말도 사치스럽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정성스러우시 하는 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철 들어서 엄마 대부분 알잖아요. 정성스럽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좀 가치 있고 공중을 위해서 하는 이런 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교무님이 애썼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면 다행이고 웬만하면 삐집니다. 이놈의 교당할래 나오지 말아야지. 목속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칭찬하면 춤추는 고래는 뭐예요? 비난하면 죽어요. 최정풍 교무한테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최정풍 교무한테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 자갈 하나를 깎는데도 천년 만년 동안 정성스럽게 파도를 치는데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천지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로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마 추측하실 텐데, 한 달이 지나면 상실기를 내세요. 어떻게 내시냐면, 좌선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51분, 53분, 최근에는 62분. 저는 고백하건데 그렇게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50분, 대충 60분, 이렇게 70분 이렇게 써본 적은 있어도 51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원로님 중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해야. 오늘 아프면 뭐예요? 오늘 못하고 내일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지님하고 합의라는 길이다. 수행과 신앙이 다르지 않아요. 천지팔도를 믿지 못하면 천지팔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나온 말씀이 뭐죠? 여덟 개 천지팔도 중에 맨 끝에 응용. 예. 응용에 무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때 파도가 치는데 몇 번 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게 응용에 무념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게 응용 무념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앞에 일곱 개 뒤에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팔조를 보태세요. 내가 천지팔도를 행할 때, 천지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이 천지팔도를 행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극히 밝은 것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정성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순리자연하려고 하지만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광대무량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영원불멸도 마찬가지고 기륭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맨 끝에는 다 비우시는 거예요. 이 8조가 안 되면 앞에 것들도 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선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용무념하다고 하는 거는

0: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천지님과 하나가 되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천지팔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점점 어떻게 되죠? 아, 천지님의 은혜가 점점점점 크게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지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이 한 조목 한 조목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이 여덟 가지 조목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느 순간, 아, 천지님 마음은 이렇구나, 이 우주 만유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오늘은 원불교에서 우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한 은혜에 관계된 내용을 말씀을 받드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하기를 은혜를 찾아주신 성자이시다 라는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일원상 성운의 은혜의 개념으로 은생어예와 해생어원이 들어있는 중요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은생어예는 은혜가 해서 나온다는 뜻이고 해생어원은 해가 은혜에서 생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셨는데 그 내용을 그 저희들은 이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인사님의 견해를 받들고자 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7: 은생어해 해생어원 본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나?
6: 네.
7: 이런 것은 음부경.
6: 음부경대.
7: 네. 음부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음부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비현실 세계, 저승 세계죠. 저승
6: 네.
7: 세계.
6: 네.
7: 비현실 세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현실 세계가 아닌 비현실 세계의 그 진리적 내용을 수록한 것이 음부경인데 상당히 분량이 많다고 해요.
6: 아, 저는 네.
7: 다 보지 못했지만은 생자 사지근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근본으로 해서 태어났다.
6: 네.
7: 또 사자 생재근이라 죽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삶을 영유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생겼다.
6: 네.
7: 그냥 그런 뜻이죠. 이제 생자 사지근이요 사자 생재근이라 이런 전제 말을 통해서
6: 네.
7: 그 다음에 연속께서 하는 말이 은생우해 해생우은 우라고 했어요. 어조사우.
6: 네. 네.
7: 우리 은생어는 그것도 어쩌다 어조사지요. 네. 예, 어조사만 다르지 그때 은생우해 해생우은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6: 예.
7: 그것이 이제 우리 은생어해 해생어은 어원이에요.
6: 네.
7: 음부경에서 나온 말씀이 모두가 다 이제 음양상승의 진리로 된 것이에요. 본래 육아적인 진리가 무국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이 양위로 나뉘고 양위가 사상으로 발전해서 사상이 16수로 이렇게 천하 만물이 되었다 이런 논리거든요.
6: 네.
7: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음양상승 원리를 기원으로 음부경이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은생어해 해생어는 근원이 거기 있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것보다는
6: 네.
7: 원불교적인
6: 예, 그렇죠. 네, 네.
7: 원불교적인 소태산 부처님께서 은사상을 내놓으실 때
6: 네.
7: 무엇을 근본으로 해서 은사상을 내놓으셨는가?
6: 네.
7: 원불교 은사상은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고 절대운이에요.
6: 절대운.
7: 절대운.
6: 네.
7: 우리가 선을 말할 때 선과 악의 상대 개념을 초월해서 지선을 말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초월한 지선. 상대 개념이 아닌 절대적 선.
6: 예. 예.
7: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은과 해가 반반인데 은과 해의 상반 개념을 떠나서
6: 네.
7: 절대적 은혜, 절대적 은혜, 지극한 은혜,
6: 네.
7: 순수한 은혜, 해도 그 그림자가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원불교 근본적인 은사상이거든요.
6: 네.
7: 그런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발전한 것인데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에서 해가 나왔다 하는 말씀은 그 전에
6: 네.
7: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고 해에서 해가 나왔다는 말씀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6: 네.
7: 꼭 해에서만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6: 네.
7: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고 해에서 또 해가 나오고 네. 이런 그 순환의 원리가 있는데 그와 상응해서 은혜라는 것은 해에서 나오기도 하고 해라는 것은 은혜에서 나오기도 한다. 기 원리를 채창하신 것인데 오늘 이론상 서원문에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은생어, 해, 해생어 이런 이것은 우리 심신작용,
6: 네.
7: 심신작용의 근본으로 해서 예, 하신 말씀이거든요. 심신작용에 의해서 그리든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생어, 해생어를 원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한다면 이론상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고 이론상을 항상 근저에 두고 이 해생어은 은생어해를 이해를 해야 원만한 이해가 될 것이에요.
6: 예.
7: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근본 정신을 떠나지 말고 이런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6: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면 상당히 그 고정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혜면 은혜, 해면 해.
7: 그렇죠.
6: 이 고정간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7: 그렇죠.
6: 행동이 단촐하고 그다음에 실천이 단촐하고 그런데 그 대동사님께서 은생어의 해생어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행복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해의 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 나쁜 일이 돌아왔다고 해도 거기서 찾으면 또 은혜 거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의 전환이 참 중요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 원래 두 가지 원리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섭리 원리, 자연의 원리. 둘은 심신작용의 원리. 그 두 바탕을 두고 은생어의 해생어를 이해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6: 네.
7: 원래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오고 그러잖아요.
6: 네네. 네.
7: 밤이 지내면 낮이 오고.
6: 네네. 네.
7: 또 낮이 지내면 밤이 오고. 역순이 지내면 순수가 오고 순수가 지내면 역수가 오고 그러잖아요.
6: 네.
7: 세상 일이
6: 네.
7: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은 그렇게 음양상승의 도로 되어 있어요. 양자가 음과 양의 상대적 개념이 서로 응해서 서로 순환하는 가운데
6: 네.
7: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한다 그런 원리거든요.
6: 네.
7: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심신작용 원리에 의해서 딱 부합시키면 뜻이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6: 네.
7: 은은 얼마든지 해의 경계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심성에 있다. 일체 유심조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심신작용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다.
6: 네.
7: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천지도 음에서 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운 전환이 있는데 어찌 우리 생명체가 고난의 세월에서 복덕의 세월로 희망과 자유의 세월로 바꿀 수 없겠는가.
6: 네.
7: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해생은 해에 국집을 말고 해에 국집으면 영 자살하고 말지요. 그렇잖아요.
6: 그렇습니다.
7: 해가 연거푸 돌아와 봐요. 자살을 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심신작용의 공부인지다. 그 말씀이죠.
6: 네.
7: 이렇게 그 양자, 상변, 서로 응해서 변화하는 상대 개념을 초월해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잘 선용할 줄 아는, 아, 해도 그 경계에 있을지라도 심신작용만 잘하면 은혜를 바꿀 수가 있구나.
6: 네.
7: 이걸 선용하면 역경의 운수를 내가 당했지만은 내가 고난의 처지에 있지만은 심신작용을 잘하면 바꿀 수가 있구나.
6: 네.
7: 그런 희망. 그것이 이제 은생의 해거든요.
6: 네.
7: 그와 같이 이 자연 법칙에 의한 은생의 해, 해생은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6: 네.
7: 누가 바꿀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거는 이게 천지순환의 도가 그런 것 아닌가요? 음양상승의 도가 그런 것이고 또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는 인과보응의 진리가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심신작용에 비유한다면 비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론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심신은 우리 마음의 이론상이거든요. 이론상이 은과 해의 경계를 상해서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선용하는가에 따라서 해에서 은혜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
6: 네.
7: 이런 말씀이거든요.
6: 네네.
7: 그거 참 위대한 말씀이죠.
6: 네, 자 그렇다면 우주와 만유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절대적 진리 음양관계에서 은생어의 해생어운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두고
7: 그렇죠.
6: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인식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7: 그렇죠. 해를
6: 선용하는 것도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런 그 본인의 사유와 본인의 수용 능력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좀 그 진리적 개념이 상존해 있다고 하는 것과 진리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부분에서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7: 아,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6: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진리의 전체적인 것을 빨리 습득을 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그 또한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7: 그게 3대력이죠.
6: 네네네.
7: 설승력, 연구력, 취사력.
6: 네네.
7: 사실은 천지도 3대력으로 운행돼요. 알고 보면.
6: 네.
7: 깊은 어둠, 깊은 휴식, 그걸 통해서 밝은 대명천지로 만물을 운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6: 네.
7: 이게 아주 깊은 수양.
6: 네.
7: 그걸 통해서 밝은 영지가 발현되고, 밝은 영지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천지가 은혜를, 만물 만상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수양, 연구, 취사력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하고, 천지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하고 일치되는 거거든요.
6: 네, 네.
7: 이게 사실은 천지도 사막을 한다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6: 네네.
7: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은
6: 네네.
7: 사막이죠.
6: 예, 예.
7: 요란한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6: 네.
7: 비우고, 집착하는 마음을 끊고 비우고, 생각하는 요란한 심경을 비우고,
6: 네.
7: 온전한 심경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자꾸 해.
6: 아, 네.
7: 그러면 아주 딴 세계가 일어나요.
6: 네네.
7: 전혀 상상하지 못할 환희한 세상이 나타나요.
6: 네.
7: 그런 경계가. 그러면 자연이 마음이 밝아지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동안에 연구하고 연구하던 것이 아 그렇구나 이런 신념이 생기거든요.
6: 네네.
7: 그런 연구에 신념이 생기면 그것만 이제 뜻으로 이용되고 뜻이만 저 육분으로 활용이 돼서 은혜가 창출되는 것이지요.
6: 네네네.
7: 그런 삼대력에 의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순경과 은혜의 세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6: 네네네. 자, 그렇다면, 그, 지남철, 좌석이 S극과 N극이 있는데, 이게 또 부러져도 바로 N극과 S극이.
7: 달라지죠.
6: 바로 생기거든요.
7: 그렇죠.
6: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음양상승의 이치가 은생어의 해생어원이 한 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S극을 잡았다, 해를 잡았다, 하고 했을 때, 그 속에 분명히 해군의 꼬리도 잡은
7: 들어있다.
6: 거예요.
7: 들어있다.
6: 그런 인식을 좀 한번 줄 것 같아요.
7: 아, 그리고, 그럼요.
6: 행운을 잡았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안에는 내가 불행의 꼬리를 좀 잡았구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은생어의 해생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7: 그렇습니다.
6: 왜냐하면 지금 복권으로 해서 그 일시적으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해가지고. 그런데 그 복권 당첨자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없어. 많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떼돈을 잡았는데 이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적 작용 또는 진리적 천리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그 영원 불멸하게 갈 수 있는 이 진리적 작용을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떻게 그 빨리 그 습득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7: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음양상승은 음과 양이 서로 상반 개념에서 응해서
6: 네.
7: 전환되고
6: 네.
7: 순환되고
6: 네네.
7: 하는 것이로구나. 역사라는 것은
6: 네네.
7: 현실이라는 것은 순환하는 것이로구나. 돌고 도는 것이로구나.
6: 네.
7: 이 이치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하지요.
6: 네.
7: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6: 네, 네.
7: 아, 유명하죠.
6: 눈을 지금도 헬렌 켈러. 네, 네.
7: 세계 인류에 앞으로도 영원히 정신적으로 남아있을 헬렌 켈러가 두 살도 안 됐을 때
6: 네.
7: 뇌염을 앓았단 말이죠.
6: 아, 네.
7: 그래가지고 청각장애,
6: 네.
7: 시각장애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6: 아이고, 네, 네.
7: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6: 네.
7: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장애입니까?
6: 기가 막힌 거죠.
7: 불행 중에 불행이죠.
6: 네.
7: 그런데 스승을 잘 만났어요. 또 헬렌 켈러가 본래부터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6: 예.
7: 그 계기를 잘 승화시켰죠.
6: 예.
7: 그 역한, 그 괴로운 경계를 잘 순환해서 그야말로 이 우리 인류에게 역사에 남을 위대한 헌신적 활동을 했고 또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6: 네.
7: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할 정도로 헬렌 켈러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은 생활을 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있는데
6: 네.
7: 그 두 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 거예요? 내가 사흘간만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이것이 한마디예요.
6: 예.
7: 내가 사흘간만, 3일간만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행복하겠다 그 말이죠.
6: 네.
7: 그 다음 두 마디는 뭔 거니?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러나 또한 고난을 극복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6: 아,
7: 네. 정의를
6: 아,
7: 내렸어요.
6: 네.
7: 이건 참 이 두 마디가 헬렌 켈러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헬렌 켈러를 잊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절망 속에 처했을 때는 절망밖에 몰라요. 어둠 속에 처하면 어둠밖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6: 네, 그곳을 바꾸는,
7: 예.
6: 네, 전달하는 작업이 그렇죠. 제일 중요합니다.
7: 슬픔 속에 묻히면 슬픔밖에 모르고,
6: 네, 네.
7: 이것이 우리 중생계의 심리인데, 그런 참 어두운 경계, 그런 그 아주 그 낮은 경계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경계로 비약하는
6: 네.
7: 그런 희망적인 견해로 솟아오른다면 그것이 그 헬렌 켈러가 말하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하고 은생어 해 참고 참으면
6: 네, 네.
7: 그래 우리 동양 문명에도 저 참으린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죽음을 면한다. 참지 못하면 살인을 해요 사람이.
6: 네.
7: 한 번 마음을 돌리고 두 번 마음을 돌리고 세 번 마음을 돌리면 돌아가지 아니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죠. 이게 고난의 역 시련의 경계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굴리면 굴릴수록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굴릴수록 심지가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굴릴수록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심지는요. 굴리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6: 네.
7: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참으면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돌리고 휴양하고 사상 사고를 전환시키면 새로운 방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6: 네.
7: 그 길로 나가면 은혜가 창출되는 것이죠.
6: 그런데
7: 네, 네. 그 길을 못 참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만 가니까 은생의 해의 법문은 참 중요한 법문이고
6: 네.
7: 우리가 참 그 명심해서 실행해야 될 한번 분하면요 분한 것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러니 참 은생의 해 참 중요한 법문이죠. 은생의 해 참 그 새롭게 더 새롭게 생각해도 더 새로운 말씀이죠.
6: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울분도 세 번만 참으면 그걸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평소에 한 번도 참아보지 못한 사람 마구 그냥 마구
7: 적극적으로
6: 일을 다 해버린 사람도 참을 수 있느냐 하면 못 참거든요.
7: 그러죠.
6: 절대 못 참습니다.
7: 넘쳐버리면.
6: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일을 마치고 석반 후에 또는 일이 없을 때 유무년 대조나 멈추는 공부를 꼭 한 번씩 하라고 그랬거든요.
7: 그렇죠.
6: 그러니까 평소에 텔레비도 음악도 다 이렇게 끊고 좀 머물러 있는 시간. 그래 내가 이게 좀 뭐 때문에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그런 물음을 갖고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7: 그래요.
6: 그런 연습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 그 참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평소 공부에 있다.
7: 대종사님께서 일제시대
6: 네.
7: 일제시대 아닌가요? 금강산을 유람하셨거든.
6: 네.
7: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식구가 있잖아요. 금강이 현세계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6: 네.
7: 그 말씀 있잖아요.
6: 네.
7: 그러듯이 우리 한국이 과거에는 참 그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순환의 나라야 아니었어요.
6: 순환을 제일 많이 겪은 민족.
7: 제일 많이 겪은 나라예요.
6: 네네.
7: 36년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그런 한국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대 문명국 속에 안 들어갔어요.
6: 네.
7: 예. 10대 문명국 속에 그 가난하고 그 어리석고 한 민족이 10대 문명국 속에 들어갈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6: 지금 여섯 번째 부자 나라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7: 그때 말이에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렇게 어변성룡 아닌가요?
6: 네.
7: 어변성룡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변성룡 했어요. 그와 같이 역경과 시련을 딛고 참 의지력으로 초지일관하는 그런 불변의 신성으로 뚫고 나가면
6: 네네.
7: 한 방울이 물방울이 돌을 뚫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6: 네네.
7: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신념을 갖고 해 나가면 반드시 은생을 해지요. 해로운 경계가 머물지 아니하고 반드시 은혜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6: 네.
7: 은혜의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참 광대무량한 복전의 세계가 돌아온다. 이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6: 네네네. 네, 네. 아무튼 그 천재 입법이 만물을 천지가 활용할 때 그 입법이 들어있다.
7: 아, 그렇죠.
6: 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7: 아, 그럼요.
6: 그래서.
7: 주사님이 견성했어.
6: 네.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랍 사람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규칙적인 정해놓은 시간은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그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장단이 달라진다. 이게 시랍 사람들의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수행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유무념 대조를 그 마음을 챙기는 공부를 시켰거든요. 유무념 대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무념 대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은생어, 해생어,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는 이 묘리를 가지려면 저희들이 크로노스, 정해진 시간이 아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불법으로 잘 활용해서 많은 그 불보살 대열에 들어갈 것을 간절히 빌고 심축하면서 오늘 그 은생어의 해생어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은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런 사례들 좀 그 인사님께 받드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7: 예,
6: 감사합니다.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WBS.
1: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에 대한 전리적 작용, 원리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말씀까지 인사님 말씀을 잘 받던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은생어회와 해생어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면서 본받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활용의 시간이랄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으면 얕은 곳이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고 이렇게 모든 개념이 상대적 개념으로 둘이면서 하나인 그런 그 진리적 모습을 저희들이 쉽게 보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진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은생어회와 해생어원도 이러한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중에서 잘 활용해서 불법 활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그 의미로 그 실제 사례를 좀씩 인사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2: 그 전 시간에 네. 은생어회에 대해서 주로 말했잖아요.
1: 네네네.
2: 오늘은 해생어회에 대해서 우리 광범위하게
1: 네.
2: 원리적으로도 더 밝게 이해해야 되고
1: 네네.
2: 또 현실 세계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넓게 의견교환을 해서
1: 네.
2: 우리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합되는 그런 그 공부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1: 네.
2: 해생어은이라는 말은 해가 은혜에서 나온단 말 아닌가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해가 네. 어떻게 은혜에서 나오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은 주로 역, 이 변화되는 변수를 얘기한 것이 주역인데 네, 네, 네. 극하면 변하고 궁하면 통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하다 그러지 않아요?
1: 네.
2: 지극하면 어떤 한계의 극한 상황에 이르면 탁 변해버린다.
1: 네.
2: 탁 변해버려. 전의 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
1: 네.
2: 극하면 변한다.
1: 네.
2: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극한 상황에 이르면 천지 신명께서 사은 부처님께서 위력을 가피하는 특히 위력을 가피하는 그런 순간을 극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1: 네.
2: 그 기도 모시는 분의 신성과 또 기도 모시는 분의 정성과 또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참회하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서원하는 원력이 투철한 사람의 기도가 오랫동안 계속될 때
1: 네.
2: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극한 상황이에요. 어느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 지극하다고 그러는데 지극하면 변한다. 이것이 주역의 사상이에요.
1: 네.
2: 지극하면 변한다. 또 궁하면 통한다.
1: 네.
2: 무궁무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 무궁무진. 궁하면 통한다. 무궁에 이르면은 막히는 것이 없지 확연히 열려버린다. 통한다. 그런 이치가 주역에 있어요.
1: 네.
2: 그와 같이 우리가 역경에 있지만은 역경에 사무치면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것이라고 그러시거든요.
1: 네.
2: 그와 같이 시련의 역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점을 삼고 다시 원력을 세워서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교리적 그런 진리적 어떤 그 모멘트 어떤 그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해생의 은이라고 생각을
1: 네,
2: 해요.
1: 네.
2: 해의 경계에서 좌절하지 말라. 해의 경계에서 오히려 은혜의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꺼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1: 네.
2: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라.
1: 네.
2: 그래서 꾸준히 해가가면 반드시 빛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이것이 어려워요. 사람은 내가 중생이다 하면 그건 중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중생이다 하는 사람은 그건 중생인 거예요.
1: 네.
2: 그러면 나는 부처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초초불상이 뭡니까?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런 신념을 가지라. 사람들은요. 나는 부처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부처인 줄을 몰라요. 실제로 왜 내가 부처인가를 모른다니까요. 말로만 하고.
1: 네.
2: 그러니까 부처를 돌아갈 수가 없고 부처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부처라는 것을 확연히 안다면 어찌 그런 고행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에 빠지겠어요. 내가 부처인데 왜 고난에 빠질 리가 있겠어요. 부처인 것을 신념으로 믿고 참 신앙심으로 섬기면 절대로 그런 고난이 고난에 빠지지 않죠.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내 잘못을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참의 반성과 아울러서 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서원으로 고열을 하고 서원으로 마음을 다지고 서원으로 실천에 옮겨서 그 새 출발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도일이 아니겠어요?
1: 네.
2: 그걸 지도하는 것이 종교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니까 이 은생어 해 참 좋은 법문이죠. 좋은 법문이죠.
1: 네.
2: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은생어 해. 이 법문을 잘 새겨야 돼요. 나에게 이 은생어 해의 법문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심도 깊게 이해를 해서 실천에 옮겨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은생어의 해생어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그런 이루어낸 사례가 혹시 들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2: 사람 개인 개인에게도 은혜가 너무 넘치면 반드시 해가 돌아와요.
1: 네.
2: 옛날부터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를 이룰 때는 가난하니까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서 할아버지 대에는 열성으로 벌었는데 그 중간에서는 조금 개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부에 빠져버려가지고 가난한 것은 몰라. 그러니까 부를 함부로 써가지고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현실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부유할수록 계명이 있어야 돼. 무슨 계명이냐면 도를 넘지 않도록. 모든 것은 다 법이 있고 도수가 있는 것인데 극하면 변하고 해독이 돌아온다는 것을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로 그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부유한 것에 집착해서 흥충망충 해버리면 부유한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이죠. 권세도 마찬가지죠.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는가. 어둠이 가서 한계에 장하면 새 아침이 돌아오잖아요. 새 아침이 돌아와서도 한계에 이르면 또 밤이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우 기초거든요. 음양상승의 도우 기초예요. 극하면 변하는 도우 네. 기초예요. 이 도우 기초를 알아서 절대로 도우를 벗어나면 해독이 돌아온다. 이것을 잘 심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을 준칙으로 아 내가 지금 너무 분에 벗어났지 이런 생각. 약을 먹어도 말이죠. 분에 벗어나서 약을 더 먹으면 반드시 약해가 있어요. 보약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2: 그것이 모든 것은 도에 벗어나면 반드시 해독이 따른다 말씀이죠. 그것이 해생의 은이에요. 은 속에서 해가 나온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 나는 그 샤워를 잘해요.
1: 네.
2: 머리를 자주 감아요. 왜 그런 거니 말이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요. 삭발을 했으니까 이 기름기가 있어요. 이렇게.
1: 네.
2: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머리가 깎았다가도 머리를 감으면 좀 하얀 빛이 있다가 가만 놔도 뭐 검정빛이 나요.
1: 네.
2: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보고 네 머리는 좀 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이제 생각을 내 머리가 검은 것은 기름기가 많은가 보다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머리를 잘 감아요. 감어. 왜냐하면 이제 내가 90이거든요. 이제 노령의 치매에 안 걸리려고 이제 방편으로 감는 거예요.
1: 아, 네, 네.
2: 샤워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상황이 있어. 그 조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말씀이죠. 그 상황이 극에 달하면 변화해가지고 극한수에 달하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 이 원칙. 이 원칙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 생활에 잘 반영해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격도 급한 상황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수용하는 모든 것도 그게 쓰지 말고 만족한 데 그치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저는 저 원로원에 들어와서요.
1: 네.
2: 방을 제일 큰 방으로 줬어요.
1: 네.
2: 정남들은 큰 방을 줘요.
1: 아, 네.
2: 왜 그런 거니? 사과가 없으니까 살림살이가 많고
1: 네, 네, 네.
2: 교화에 있으면요. 살림살이가 더 불어나요. 정남들도 네, 네, 그러지만은. 그래서 방에 항상 못이 가득해요.
1: 네.
2: 살림살이가 많아요. 농도 여러분은 옷이 여러 가지예요. 생활복 있어야죠. 정복 있어야죠. 한복 있어야죠. 가지각색으로 또 봄에 입는 뭐 여름에 입는 뭐 겨울에 입는 또 그 간복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 옷을 다 맞춰 입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화계에 있으니까요. 함부로 옷을 입든 못해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면은 기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 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들어오면 오빠 방은 좀 뭐 좀 차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마음이 비어야지. 물건이 빈 것이 무슨 상관이냐.
1: 네.
2: 그렇잖아요? 이 천지를 봐라.
1: 다 북찼습니다.
2: 소음도 땅도 가득 찼다.
1: 네, 다 북찼습니다.
2: 바늘구멍으로 쏟을 수 없으면 가득 찼다. 무엇이 비었냐? 마음이 비어야지. 그런 것이지. 근데 내 오는 방송은 옥타우님이라고 계세요. 이 방송 들으실지도 몰라. 옥타우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인사님 방은 질서가 정연해요.
1: 아,
2: 그렇게
1: 네.
2: 공부하는 거거든. 모든 것이 노일자일에 놓이고 먼지까지도 노일자일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이죠. 그와 같이 말이죠. 마음이 극한 상황에 이르지 말도록 극한 상황에 취하지 않도록 취몽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에 무슨 이 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극하면 변한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집착하지 않도록 잘 노력해서 중용의도 중도를 밟으면 그것이 성불이에요. 성불이 다른 것입니까? 중자리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성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불을 오래 걸려야 성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불은 일시적으로 하고 그 성불은 일시적인 성불로 그 밝은 마음을 지속하는 것이죠. 지속하는 것 그것이 성불이지. 깨닫는 것은 말이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계속하지 못해요. 그것이 큰 흠이죠. 깨달은 바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갖춰야지요. 그래서 그게 성불인데 그걸 모르고 성불은 요영하는 것으로 알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아,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1: 네.
2: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
1: 네.
2: 그래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말이죠. 수도인의 생활도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보면. 그러니까 수도인이 수도인의 생활을, 공부와 생활을 지키는 것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깨달은 바가 이것이 성불이다. 깨달은 바를 항상 여여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 그걸 갖추면 거의 성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러니 이 은생어 해,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에서 온다. 그러니 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 미미한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마음을 돌리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방향으로 선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틀을 쌓아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복락이다. 극락과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시. 시간이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 영생을 살려면 또 극락도 말이죠. 극락도 무슨 그냥 만족해서 극락이 아니고 텅 비어버린 거 그것이 극락이거든요. 그런 심지를 계속해서 경계에 흔들리지 않냐고 쌓아가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냐고 원숙하게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이 선불로 그것에 안심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심을 해야 돼요. 자꾸 들떠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그냥 찾아 나가면 그 안 되지요. 안으로 네. 안으로 안심을 해야 돼요.
1: 네.
2: 그것이 이 재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심고 극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이 아닌가 싶어요.
1: 네네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대개 하시는 말씀이

0: 사람이지만 후지타 고이치라고 하는 후지타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충 학자인데 도쿄대 명예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몸에다가 15년 동안 편충을 집어넣고
1: 아이고 편충을 보통 정신이 아니구만.
0: 네, 편충을 집어넣고 그 순간순간 작용 몸에 대한 변화 번식 이 모두를 정확하게 연구하는 15년 동안 그 기생충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 이 후지타라고 하시는 분이 자기 몸 하나를 기생충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 흔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 흠모할 수 있는 그 학자들이 좀 많이 일었다고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바람직한 모델 이런 것들 좀 많이 그쪽에 서서 일을 하고 좀 푹 빠져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수행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도 좀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모습도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아쉬움만 남는 일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로 잘 믿어지으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아, 그럼요.
0: 네네네.
1: 나는 늘 이런 말을 해요. 이론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론도 그냥 이론이라고는 평소에 하기도 하지만 이론상 부처님 반드시 부처님을 붙여요.
0: 네.
1: 인격화된 이론상 진리적인 이론상도 훌륭하지만은 인격화된 이론상은 나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 싶고 그래서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것이 제 화두예요. 근데 이런 화두를 거는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0: 네.
1: 나는 연불보다도 훨씬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가 훨씬 화두가 그 화두가 낫다.
0: 예.
1: 그래 싶어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꾸준히 실리 얘기인데 자기에게 부합된 자기가 한번 개발해서 거기에 신념을 굳힌 이런 공부법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내가 그 인간의 몸을 받고 생활할 때 어찌 병고가 없고 어찌 노고가 없고 노인된 고통이 없고 이제 병들어 있는 고통이 없겠어요. 또 이 생활에 불만족 그런 고통이 어찌 없겠어요. 다 있지요. 있지만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참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당당하게 생사 앞에도 좀 당당하게 대중 앞에도 좀 당당하게 무엇을 해도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수행자의 긍지를 살리려면
0: 네.
1: 나는 화두를 참 중요시 알아요.
0: 네.
1: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이 화두만 탁 들면 잘 해결된다 말씀이죠.
0: 아, 네네, 네.
1: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이상 좋은 화두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0: 아, 네, 네, 네.
1: 근데 이 화두가 제일 좋은 것은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착잡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내가 상당히 수승한 경지에 있다가도 어쩔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어디가 침체에 있는 때가 있어요. 내 정신도 몸도 침체에 있는 굴 속에 빠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냥 소스라치게 놀려줘. 이게 내가 뭐지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표준지 딱 쓰는 것은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이거거든요. 언제든지 자나 깨나
0: 네, 네, 네.
1: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네. 잠잘 때에도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그 화두만 가지면 해생의 은, 은생의 해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또 해생의 은, 은혜에서 해가 나온다.
0: 네.
1: 이 두 가지 법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거기서 작용되지 않는가.
0: 네.
1: 그리 싶어서
0: 네네.
1: 꼭 좋아해요.
0: 네네네. 그,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0: 프랑스의 모모라고 하는 그 동화 같은 그 소설 속에 어떤 그 뒤끝에 좀 줄거리가 하나 나오냐면 사람이 쓰고 남은 시간, 사람이 쓰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먹고 사는 신사복 입은 귀신이 있어요. 그 신사복 입은 귀신은 그 시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쓴 시간, 그 시간을 먹고 사는 게 그 모모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버린 시간도 얼마나 많을까? 대종사님께서는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법을 그 훈련과 일기법을 제정하시면서 그 시간을 아껴 쓰는 유무념 대조랄지 그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그 따놓으셨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음은 오묘한 것이다.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진리적 그런 은생어와 해생어는 이런 좋은 진리적 작용을 우리가 활용하느냐. 여기 좀 문제가 있고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 은생어와 해생어는 그 속에서 꽃다운 그 꽃들이 좀 피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면서 은생어의 해생원 말씀 나누는 것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고맙습니다.
2: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 못 사는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지만, 선하게 살아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과를 받아야 하고, 악하게 살아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누군가의 삶이 순탄해 보인다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차곡차곡 복짓는 하루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군복무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7월 26일 일요일 내삼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4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박효신의 숨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락교당 조현철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원기 111년도 교도 훈련은 성지 순례를 겸해서 제법 성지로 정해서 교도 훈련을 남자 교도 21분, 여자 교도 41분 모두 62분이 참석해서 6월 13일, 14일 1박 2일로 서울에서 8시 30분 송파역 4번 출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총부에 도착해서 12시에 점심 공양을 받고 또 1시에 출발해서 2시 반 정도에 변산 원광선원에 도착했습니다. 원광선원에서 3시에 결제식을 하고 결제식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법성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변산 제법성지를 제가 58년 전 원기 54년도부터 고등학교 시절 지금까지 수없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번에야 제법성지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대종사님이 어디에 기거해서 어떻게 설법하시고 교리를 제정해서 이렇게 발표했었다는 장소를 그냥 저기, 여기, 뭐 월명암, 뭐 석도암 그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적산 최성각 원무님의 지도에 장소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도님 이날 훈련에 참석하지 않으신 교도님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제법 성지로 훈련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 공부하고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를 마치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원광선원의 식당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고 깔끔하고 맛이 최고였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끝나는 날 감상담 발표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훈련 시간이 상당히 빡빡한 쉬는 시간 없이 이 교도님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했습니다만은 원광선원에서는 여유 있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교도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주제 강의는 오타원 원장님께서 문납식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강의 설법만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답식으로 이렇게 교화하듯이 우리 교도님들께 오타원 원장님께서 설법을 하고 제 마음이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 올라온 것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참 우리 훈련 받으신 교도님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제 강의를 마치고 숙박을 하는데 원광선원 훈련에서는 숙박시설이 미비해가지고 하섬에 있는 훈련은 숙소로 남자 교도님 15분이 가시고 나머지 남자 6분은 야외 침상 텐트 또는 잔디 텐트에서 이렇게 자고 여자 교도님들은 그래도 따뜻한 안옥한 한옥 이 토담집에서 주무시고 그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해우소 관계가 조금 미비했고 세수하는 세면시설도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 안 가신 분들만 가시면 딱 적당하게 훈련 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숙소 숙박이 좀 열악하지만은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2일째 14일에 아침에는 아침 좌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지막이 5시 50분에 모여서 아침 체조 다 하고 평탄한 행선 산행을 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행선, 산속의 맑은 공기 이렇게 행선을 하니 전부 다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아침 좌선한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 행선을 마치고 그 행선한 또 촐촐한 배고픔을 느낀 시간에 또 세상에서 맛있는 제일 맛있는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오전 시간에는 훈타원 부원장님께서 우리 가락교당의 지난 월초 첫째 주에 여기 나의 삶, 나의 길, 나의 고별사 양력 적는 방법에 대해서 예문도 제시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다. 예문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작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 시간 작성하는 그 가운데 상당히 감동도 받는 것을 네 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회화도 하고 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날쯤 나눴던 것이 연명치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도 연명치료 거부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의사촌이 지난 3월에 갑자기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입원하게 됐는데 의식은 있다 보니까 이 연명치료 거부주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들이 연명치료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연명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환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을 하고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는데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사기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이 동의서를 동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해야 공단에서 거꾸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는데 자기 병원에서는 안 되니 다른 병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중단을 하게 되고 중단한 3일 만에 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가 젊었을 때 현장에서 한참 다닐 때는 이 연명치료 이것을 거부 확인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 운타원은 오래전에 했는데 작년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이런 말이 있어요. 골골 80. 옛날엔 골골 80이 지금 100세래요. 골골 80. 무병장수. 요즘은 무병 꼴가닥. 이건 어느 하루아침에 다 이건 자신할 수 없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자식들한테 물려줄 상속은 없지만은 연명치료를 하면은 상속을 안 하겠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사 양력 쓰기 훈련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작성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교도님들이나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교도님들은 우리 교당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양력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무님 한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교도님들 다 참석하면은 감상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두 명만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원광선언에서는 마이크를 앞줄부터 계속 다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은 좀 건너뛰고 간단히 하실 분들은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순서가 돼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4년 전 가을에 제법 성지를 혼자 순례하던 중 오탄 원장님하고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탄 원장님께서 어떻게 제법 성지를 오게 되었냐 하시기에 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영산 성지, 제법 성지, 전법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오늘은 제법 성지를 왔습니다 하니 오탄 원장님께서 저 감나무에 홍시가 어디서 어떻게 와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화두를 주시는 거예요. 그 화두를 가지고 궁금하다가 문득 우두여목 중 서가모니께서 탄생하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라 하셨다 하는 한 우두 조목이 퍼뜩 생각이 들고 이번 훈련에서 얻은 내 안의 것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다. 둘 아닌 이치로 공부하면은 내 생에는 출가 저무치 지나여 원불교 이 공부 이 사업으로 자성을 밝고 성불지중하는 서원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언합니다 하고 조석신고를 올리는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도님들 제가 이 서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이 두 훈련법으로 공부하며 살아가는 조현철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도훈련 감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락교당 조현철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앱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구교당 지정심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3: 저는 학문의 깊이나 종교적 믿음이 깊지 못해서 대중 앞에서 저희 공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피하지 않고 하면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오늘의 날짜를 뽑았을 때 그냥 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이후로 무슨 말을 어떻게 단상에서 대중 앞에서 해야 될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저희 작은 마음의 변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 교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교당 본공회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당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신심 또는 자발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진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로움을 보기 때문에 저에게 뭔가가 임무가 주어지면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약간은 덜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내게 주어진 임무는 가능한 수행하자. 그냥 뭐 이거는 저의 그냥 이 제가 원불교 교도고 중국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 참석인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심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너무 하시는 분들이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대답 감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가능하면 수행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은 아주 단순해서 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자발적이지 않으며 혹시 내게 주어지는 임무라면 가능한 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탈력에 의한 의지입니다. 탈력으로 생긴 저의 의지를 자력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마음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했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큰 연습은 아니고 혹시나 제가 본공회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당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두 번의 바자회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활동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연습했습니다. 제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본공의 일 자체가 무아 본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연습은 생산성이 낮은 일에서 시간을 할애하고 어떠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탐내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도 없고 사심도 없이 주어진 시간을 성심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이 연습입니다. 1년 내내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습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1년 동안 본공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원진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본공의 속으로 들어가서 저를 들어가서 보니 제가 못 보았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성심으로 본공일에 임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의 일면일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당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모두 내일처럼 참석하고 함께 하시는 교도님들을 뵈면서 그 감사함의 깊이는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편견으로부터 본공의 참 의미를 몸소 실천하시는 많은 교도님들을 뵈면서 모두들 각자의 방법으로 복을 짓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생의 죄업을 상쇄시키고 현생의 복을 짓고 계심으로써 우리 삶 자체를 상생시키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업을 조금씩 상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본공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짓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는 저는 무척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제게 소중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할애하는 일에 큰 연습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연습에서 무아 본공의 공부인이 될 수 있음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에 소중히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조서 없는 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 중구교당 지정심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네, 삼과 원불교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효자교당 권세진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불공이단 권세진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증예에 끌리지 않는 원만한 마음이라는 걸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대정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정원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징예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징예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었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요라고 하신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증애란 무엇일까요? 증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애는 지나치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 두 가지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증예에 끌리는 것일까요? 세상을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맞으면 애가 되고 맞지 않으면 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좋아하면 집착이 되고 싫어하면 고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잣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반대되는 것 같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경계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가, 지금 내가 미워하는가,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고 거리두기입니다. 좋아도 한 걸음 물러나고 싫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질 보기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일의 본질을 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 그리고 중심을 봅니다. 네 번째는 연마와 실생활의 활용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치우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치우침이 결국 말과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가 인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의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가 치우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한번 멈추고 이게 맞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일어나는 증예는 없앨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끌려다니면 인과를 그르치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멈추고 본질을 들여다보고 연마하여 적용합니다. 증예를 다스리는 것의 시작은 자각,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인의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 신입 직원의 얘기입니다. 출근 시간은 8시 55분, 퇴근은 6시 정각. 출근이 늦으니 자연히 옆 사람과 눈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또한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 같으면 금세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저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좀 전에 대동사님께서 경계하셨던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는, 같이 일어나는 것에 해당하는 저의 마음 작용입니다. 한편으로 에둘러 생각해 봅니다.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이 처음이어서 서툴러서 그러겠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타일러도 봅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반응이 나올리 만무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배로서 한마디쯤 해줘야 돼. 이건 꼰대짓이 아니고 제 스스로를 자유해 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봤고 나는 알아차렸고 잠시 멈추고 생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상수용의 요법 7조를 생각해냅니다. 배울 줄을 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지. 대종사님께서도 모르면 가르치라고 했어. 이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레파토리가 시작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흔히 아이들에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설픈 훈계입니다. 전 남들이 꼰대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전 교당 화장실에 걸려있는 법문을 보았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야 보라시던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한 생각을 돌려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부터 그 젊은 친구의 행동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단지 그 직원의 행동만 보고 있었지 정작 내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할까? 내 마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괴로운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고 나니 꼴보기 싫던 그 직원보다 거기에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어설프게 재단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좋아하려 하지도 않고 애써 미워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무심으로 대하는 중입니다. 무관심, 투명인간 취급,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증오도 집착이고 사랑도 집착임을 자각하며 좋고 싫음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공부인 것입니다. 나머지 귀한 아들 얘기했으니 저희 집 아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2, 3주 남았는데 아들이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가는 겁니다. 제가 아들을 불러놓고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아니냐? 집중해서 시험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두 번의 힘든 수술과 잘 이겨내고 기나긴 재활의 시간 동안 자신만의 계획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잣대로 다만 생각 없이 아들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끝났습니다. 아들 결과 궁금하시죠? 이제 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얼마 전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왜 좋을까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집안이 깨끗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화장실 앞에 통로에 널브러져 있던 옷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옷가지는 세탁기에 넣어야지 몇 번을 말해 라고 합니다. 그럼 딸아이는 금방 치우려고 그랬어. 아버지가 치워줘도 되잖아. 저는 딸아이의 옷가지 등 정리 정돈을 가르쳐야 한다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탁실 앞에 동그랗게 말린 양말 두 컬레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10분 전 퇴근하고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고 앉아서 돌돌 말아서 제가 던져놓은 양말이고 또 하나는 그 전날 저녁에 똑같이 던져놓은 양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문득 딸아이와 우리 진타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동안 저 양말 뭉치를 수없이 봐왔을 때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의 허물은 자각하지 못하고 딸아이의 행동만 지적질하며 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의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좋고 싫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내 마음을 비춰주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다만 생각 없이 끌려가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증예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효자교당 권세진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중구교당 최보덕화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반갑습니다. 자비단 최보덕화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감각 강상은 이제 늘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려니까 또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저를 보고 늘 뭐 건강하고 막 활동적이니까는 저한테 그래요. 아, 무지 돌아다니고 굉장히 활동적이시면서 무지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 이 녀석 좀 봐라. 그래서 야, 주부가 시장도 가고 제가 경동시장을 간다고 그러니까 경동시장은 무슨 큰일 때나 가고 그러는 건데 전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가고 그러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막 그냥 쓸데없이 막 좀 돌아다닌 걸로 걔가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발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걔한테 야, 헛되게 돌아다니는 건 하나도 없어. 일요일은 교당에 가고 뭐 제대로 된 볼일만 본다고 반박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너같이 친구도 안 만나고 방콕해갖고 비활동적인 것이 건강도 해치고 한다고 하면서 충고 아닌 충고를 또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제 마음이 얼른 들여다봐지더라고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쭈면 아우 좀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고 하는데 뭐 입 빠른 소리 하면은 바로 감기가 또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감기도 안 오고 뭐 없는 게 많죠. 당뇨, 혈압, 고혈압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또 원불교를 결석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더욱더 그런 것도 좀 없어요. 결혼식도 또 요즘은 또 다 토요일 날들 해서 저를 일요일을 꼭 교당에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은 그저 본인의 생각을 말할 뿐인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어요. 근데 그 직원은 유튜브니 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아세요? 그래 뭐 나 뉴스도 안 보는데 근데 누가 누구를 죽였고 부모를 죽였는데 너무 이게 양형이 가벼워요.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게 해서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해서 얘 너는 왜 그런 게 눈에 띄니? 너 한번 그거를 좀 띄지 않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불교를 믿으면 그런 거를 얼른 잘 알아들으련만 아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랬더니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역시 그런 나쁜 거 무슨 교통사고가 왕창 났다더니 큰 그런 이슈 되는 말을 자꾸 하면은 요즘은 제가 안 흔들려요. 그전 때는 또 비유도 맞춰주고 그러느라고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서 왜 그랬지 이랬는데 요즘은 좀 덜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정적인 언사라든지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제가 그런 벽은 좀 쌓고 있어요. 그리고 좌선 염불을 통해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더 기르고

0: 책임이니까 안 봤던들 안 들었던들 참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방을 이렇게 열어보고도 얼른 문을 닫아요. 제가 안 봤던들 야 치워라 말아라 할 거 없잖아요. 제가 치워주면 몰라도. 그래서 그거는 좀 쉽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길 가다 어떤 아가씨가 이 솔기가 많이 삐뚤어졌어요. 치마가. 그래서 아가씨 치마가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목례해서 보니까 안 고쳐 입어요 치마를. 아 요즘 저게 유행인가 보다. 아 내가 참견을 했구나. 그래서 참견하는 거는 남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뿌리가 안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삐뚤어진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교도님들이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안 해요. 요즘 그냥 봐도 얼른 고개를 돌리고 하고. 또 편견은 저랑 다르잖아요. 또 우리 집에 그런 아주 오빠가 강한 오빠가 있어요. 저랑 너무 달라요. 그렇게 해갖고 아 그거 뭐 고치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하고 나랑 다르지 하고서 말아요. 편견도 조금 더 좀 쉬워지고 있는데 이 선입견 얼마나 선입견이 새숨줄 같은지 70여 년을 더 넘어 살아오면서 그 굳어진 그것과 나의 그 잣대 그게 과연 옳은 자도 아니건만 그 자로 디리래 대러드니까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것도 확 깨진 게 있어요. 어떤 때 깨졌는가 하니 지하철에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제가 아기야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아기가 제 손을 봐야 되는데 제 발을 보더라고요. 안고 있는 아기가 그래서 이 아기가 왜 제 손을 보죠 했더니 걷지 언젠가 삐삐 신을 신켰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경험으로는 제 손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늘 틀렸다고 그러고 아니다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은 선입견이 앞장서서 꼭 나오려면 얼른 그거를 떠올려서 많이 선입견을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내보낸 것 같은데도 선입견은 늘 지가 문난석이 안 돼서 들고 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감상을 드리면서 요란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불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바라보면 공부거리가 되고 누구와도 불편한 감정들을 들여다보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을 발견하는 그런 습관 띠는 공부가 이제 유념으로도 이렇게 잡아봐도 된 것 같은데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언젠가 또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저에게 소중한 공부거리라고 돌리기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국교당 최보덕화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목리의 그대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